0: 야
1: 갑대님 누가 하다 놓 국가 뒤에 갑대님 마시는 뿐이에 갑대니 해 Oh I'll admit it babe I'll admit it